계획을 와요, 서 배양에 걸러 왔을 거야. 오하, 이들 바로 이봐, 다 또, 왜 시작하고. 하고, 또, 알러 또, 이, 아마, 나게, 또, 아예, 내가, 또, 가, 또, 고, 마야, 이거, 헐게.